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식품 안전 지킴이 스마트 햇썹.
1: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어서오세요. 아보카도 영입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4: Hello, I'm looking for makeup that works well with my skin.
3: 메이크업 제품 말씀이십니까? 편하게 둘러보세요.
4: Could you recommend me something that would suit me?
3: 아, recommend, 추천 말씀이십니까? 어떤 제품을 recommend 원하십니까?
4: So, I'm looking for a foundation that matches my skin tone. I have a cool undertone.
3: 아, 네네네네. Cool under. 실내 온도가 춥다 말씀이십니까? 온도를 좀 내려드리길 원하십니까?
4: No. I mean, I have a cool undertone.
3: 아, 네네네네네. Cool, so cool. 멋지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이십니까? 네, you look so cool.
4: No. I mean, I have a cool skin tone, so I'd like you to recommend some makeup products that would suit me.
3: 아, 네네네네. Cool skin. 그러니까 시원한 스킨을 찾고 계신다 말씀이십니까?
4: No. I mean, that's okay. Thank you. I think I better just find one myself.
3: 아, 네네네네. 셀프 서비스로 계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4: You've helped me enough. I'll just look around on my own. Thank you.
3: 아, 네네네네. Enough. 충분히 둘러보신 후에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4: Oh, okay. Thanks.
3: 오늘 배워볼 표현. 나는 쿨톤이야. 영어로 뭐라고 해?
4: I have a cool undertone. I have a cool undertone.
3: I have a cool undertone.
2: 화장품을 고르거나 퍼스널 컬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어떤 톤이냐고 물을 때는 What's your undertone? 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피부 톤이 노란빛이나 황금빛이 도는 warm tone이라면 I have a warm undertone. 핑크나 푸른빛이 도는 cool tone이라면 I have a cool undertone 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는 쿨톤이야. I have a cool undertone.
4: I have a cool underton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2: 민수는 쿨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43,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olomb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Woo Ji-in is joining us from Medellin. 네, 오늘은 콜롬비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의 우지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All right. We have Ms. Woo Ji-in connected. Now let's jump into first topic of the day. Colombia will observe a public holiday on October 12th. So what does the day commemorate?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콜롬비아에 곧 특별한 연휴가 있다고요?
1: 네, 오는 10월 12일 월요일이 공휴일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과거에는 라사의 날로 불렸지만 현재는 민족 및 문화 다양성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인의 아메리카 발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아프리카계, 유럽계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콜롬비아의 정체성을 기념하는 날로 의미가 재정립된 의미가 있습니다.
0: I see. So October 12th marks Christopher Columbus's arrival in the Americas in 1492. The holiday was formerly known as Day of the Race, but Colombia now officially observes it as the Day of the Nation's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The change shifts the focus away from celebrating Europe's so-called discovery of the Americas. Instead, it recognizes Colombia's identity as a country shaped by indigenous peoples, Afro-Colombians, Europeans, and many other communities. Now, other countries use different names for the same day. So how do they approach the, how do their approaches differ? 다 같은 날을 두고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주민 저항의 날,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콜롬비아에서는 이날을 맞아 원주민 문화 공연, 전통 음식 장터, 민속 예술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0: 그렇군요. 이 공휴일 명칭 자체가 각 사회가 어떤 기억과 가치를 중심에 두는지 보여주는 셈인데요. So Venezuela observes it as a day of indigenous resistance, whil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recognize the federal holiday as Columbus Day. The different names reflect how each country interprets the same historical event. And in Colombia, cultural programs marking the occasion often include performances, traditional food, and folk art exhibitions as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story. Cali is preparing to host the World Salsa Festival. So when and where will it take place?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콜롬비아 칼리에서 세계 살사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1: 네, 오는 10월 23일부터 칼리에서 제21회 세계 살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칼리는 살사의 세계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인데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야외 극장 로스 크리스탈레스에서 11월에는 살사의 역사가 깊은 오브레로 지역과 볼레바르 델 오리엔테까지 무대가 이어집니다.
0: 그렇군요. So the 21st World Salsa Festival will take place in Cali on October 23rd, known as the World Capital of Salsa. The city will host the main program at the Los Cristales Open Air Theater from October 23rd to the 25th, and the festival will then continue in different places on November 7th and November 14th and 15th as well. Then how will this year's festival differ from previous editions? 그럼 올해는 축제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고요?
1: 네, 기존에는 경쟁 중심의 댄스 대회였는데 올해는 경쟁 부문을 없애고 만남과 교류, 살사 문화의 보존과 확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댄서, 오케스트라, 음악가, 연구자 등 살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인데요. 살사는 콜롬비아 국가 무형 문화 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0: I see. So in previous years, the festival centered largely on dance competitions. This year, the competition category has been removed and the focus has shifted to cultural exchange, particip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salsa traditions. Dancers, orchestras, musicians, collectors, and educators and researchers will all come together as part of Cali's wider salsa community. And salsa is also recognized as part of Colombi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 very, very special indeed. Now, what makes Cali style salsa distinctive? 이 칼리 살사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칼리살사 즉 살사칼레냐는 빠르고 섬세한 발 동작이 특징인데요. 다른 스타일보다 리듬이 빠르고 발을 작게 많이 움직여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살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회가 되신다면 칼리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 Sounds fun. So Cali style salsa, known as salsa calena, is famous for its fast and precise footwork. The rhythm is quicker than many other salsa dances, and the dancers use rapid, compact steps that can be difficult for beginners to follow. Salsa is also very popular in Korea, but experiencing in Cali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encounter the dance in the city where it has become part of everyday culture.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topic.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underway. So, what connection does the festival have with Colombian cinema?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지금 부산에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영화도 부산국제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1: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동안 콜롬비아 영화를 꾸준히 소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제21회 영화제의 특별전인 칼리그룹 현대 콜롬비아 영화의 뿌리입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콜롬비아 영화사를 아우르는 장편 8편과 단편 6편이 상영됐는데, 콜롬비아 밖에서 열린 콜롬비아 영화 특별전으로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였습니다.
0: I see. So BIFF has introduced Colombian cinema to Korean audiences for many years. One major example was its 2016 retrospective Cali Group, Roots of Modern Colombian Cinema. The program featured 8 feature films and 6 short films spanning Colombian film history from 1970s through the 2010s. And at the time, it was described as the first and largest retrospective of Colombian cinema held outside the country. Then who were the filmmakers behind the Cali Group? 콜롬비아 현대 영화의 기반을 닦은 이 칼리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1: 1970년대 칼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영화인들인데요. 카를로스 마졸로, 루이스 로스피나 감독과 작가 안드레스 카이세도가 주축입니다. 시네클럽과 영화 잡지를 만들고 사회 현실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며 현대 콜롬비아 영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섹션을 통해 내전과 이주를 다룬 콜롬비아 영화들이 여러 차례 소개됐고, 2024년에는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한 한국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Cali Group was a collective of filmmakers and writers active in the city during the 1970s. Its central figures included directors Carlos Mayolo and Luis Ospina, along with different writers. They founded film clubs and magazines and produced films that examined Colombia's social realities, helping shape the foundations of modern Colombian cinema. BIFF has also presented Colombian films exploring conflict, migration, and memory, while the Korean film Bogota, The City of the Lost, set in Colombia,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festival. And how has Colombian cinema's international profile changed in recent years? 그럼 최근 콜롬비아 영화의 국제적 위상은 어떤가요?
1: 네,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콜롬비아 작품 3편이 초청됐고,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도 콜롬비아 감독들의 신작이 소개됐습니다. 내전, 이주, 기억 같은 주제를 콜롬비아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카데미로 가는 길이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콜롬비아 영화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0: 네, absolutely. So Colombian cinema continues to gain international recognition. 3 Colombian productions were selected for this year's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le new works by Colombian directors were also presented at the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ilms addressing conflict, migration, and memory from distinctly Colombian perspectives are drawing growing attention worldwide, and there's a hope that more Colombian films will reach Korean audiences through BIFF in the years ahea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Colombia, Ms. 우지은. 콜롬비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우지은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Colombia is definitely one of the countries that I would love to visit. Mexico City as well. I feel like I need to travel more. Well,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have Lee Jason Nim messaging in, as well as Kevin Nim saying, I am so glad I found this show. Thanks to Yunji, which is the, of course, host of 12 o'clock show. Hope you continue to tune in and listen to her. Have a great weekend, he shared. Now, I will be back tomorrow here in the studio live, so join me then. Our final song is actually by Cheyenne with Catch Catch. If you like to listen to this episode again, you can find our show at befm.or.kr, or you can always check out our YouTube channel as well.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air. Busan, your bu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1:00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undertone이야? 영어로 뭐라고 해?
1: I have a cool undertone. I have a cool undertone.
0: I have a cool undertone.
1: 화장품을 고르거나 퍼스널 컬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어떤 톤이냐고 물을 때는 What's your undertone? 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피부톤이 노란빛이나 황금빛이 도는 warm tone이라면 I have a warm undertone. 핑크나 푸른빛이 도는 cool tone이라면 I have a cool undertone 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는 cool tone이야. I have a cool undertone.
1: I have a cool underton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민수는 쿨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see how that works, right? So yeah, and boogie is definitely Busan style. Matje?
1: Matje, Busan. Busan boogie matje.
0: Matje? I practiced that. Yeah. I practiced that. Yeah, so I'm really, yeah, I want to see, oh, I see that looks like the AI assistant on the left there. I can see.
1: Yes, that's boogie. AI
0: Boogie's chilling in the left corner there. I want to go like speak Satori at him right now. But I've got a radio show to focus on. Okay. All right, I'll do that later.
1: Okay.
0: But yeah, so another key for this, you know, another big idea is they're also making this information that we need easier for people to understand as well, right? That's a big part of this?
1: Yes. So Busan City is introducing accessibility features such as a large text service for senior users.
0: I need that
1: and
0: too.
1: An easy language service that explains complicated policy and administrative terms more simply.
0: I need that too.
1: Yes.
0: Those words are hard.
1: Everything we need, yeah. So welfare information is also being presented visually more directly so people can find the eligibility and application procedures more easily and simply.
0: It's like you read my mind of like what I had gone through last week. I was really just trying to register for something I needed. And I just like I needed my wife's assistance as usual because I can't do it on my own. So, yeah, I'm looking forward to these changes and I'm going to go talk to Boogie.
1: Yes.
0: I'm excited.
1: We've done a great job.
0: He looks like he's waiting to be talked to right now.
1: Yeah.
0: He's like kind of chilling. He's like, yes. Yeah.
1: 준비됐나?
0: 준비됐나요?
1: Yeah, that kind of feel.
0: Yeah, for sure. All right. So, and actually, this is going to be a good indicator whether a government website actually works, right? Mm. You know, if it's easy to use, easy to understand, and people can find what they're looking for, it's really not how much about the information you put online. Mm-hmm. It's like whether the people who need it can find that information, can understand it, and actually use it.
1: Yes. So during this pilot operation, the city will also look at how people actually use the AI assistant and what kinds of questions they ask, and use that feedback to improve the service before its full and official launch next year.
0: So in addition to all the name suggestions that people come with, I want to see a complete list of all the questions that people ask AI Boogie. I would like to see what people come up with. I imagine it's going to be a very varied list of questions.
1: Very Busan style, yes.
0: Oh, yes. I wonder how much Satori people will use. Like, that might encourage people to use it, right?
1: Yes, that's our point. That's good.
0: Very cool. It's going to encourage me. It's going to encourage me. I already practiced matcha.
1: Matcha.
0: Very cool. Mm-hmm. Well, I tell you what, it seems like today's stories definitely have a pretty clear connection, from my opinion. So if you go to Busan Station, for example, you've got the Visit Busan Mates, right? Ooh, very clever. They're the mates. They're out there helping international visitors find what they need in person, which sometimes you just want that, you know, when you kind of don't know where to go, especially you're first arriving in the city.
1: Yes.
0: You might be arriving right there at Busan Station. Very clever. And then also online, we've got the redesigned website and the AI assistant who can Satori back to you.
1: Yes.
0: And trying to basically do the same thing for people who are looking for city information. So a lot of good things going on.
1: Yes, these two are different kinds of guides, but the goal here is the same, making Busan a little more easier and friendlier to navigate.
0: Cool.
1: Cool.
0: Navigate literally, physically, right? Navigate with information.
1: Online, offline, everything.
0: Right? Mm-hmm. Well done. All right, cool. And you know what? Sometimes good service is actually really simple, right? You just need the right information. You need it from the right place when you actually need it without having to be somebody holding your hand next to you, as happens at my house. And of course, if you're looking for updates on this information, you can go to Busan City's official channels. You've got at Busan City, all together one word, and you've got at Busan City _globe. And this is where Gyubi and her team share stories from around the city throughout the week. Is that right?
1: Yes. So make sure to follow us.
0: All right. I will be following.
1: Thank you so much.
0: And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And you know what? Thank you for everybody for listening to Newsfeed. And of course, Gyubi, you'll be back next week.
1: Yes.
0: So look forward to that next Thursday. And of course, momentarily, we'll be back with more stories from Busan. Bye for now.
1: Thank you so much. Bye-bye.
2: Hey,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부산 우리말 가꾸미 부대표 박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수식어를 한결같은 사람 이라고 네. 해줬어요.
3: 네. 제가 부산 우리말 가꾸미 활동을 시작한 게 2024년부터니까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우리말 가꾸미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말 글을 지키고 아껴온 결과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을 했어요. 활동을 매번 할 때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글날 행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참여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뭐 매번 이런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이들이 덕분에 너무 잘 즐기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이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고 한결같이 하면 뭐가 되겠구나 라는 걸 직접 체감을 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한결같은으로 정해봤습니다.
2: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말 가꾸미가 무엇이길래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을까? 네. 우리말 가꾸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 이제 우리말 가꾸미는요.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동아리 같은 활동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사업 중 하나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말글을 지키고 또 가꾸고 아끼는 것인데요. 행정용어나 그런 거 보시면 되게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게 많잖아요. 쉬운 공공언어로 개선을 하고 직접 찾아서 개선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바꾸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어 사투리인데요. 사투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소외받고 있어요. 그런 지역어들을 지켜나가는, 아껴나가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 오면 올리비아와 우리 가꾸미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행사인가요?
3: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글날 행사인데요.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말글 사랑 큰 잔치입니다. 우리 말글을 사랑하자. 한글날에 맞춰서 사랑해보자 큰 잔치로 열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벌써 제 10회를 맞이했고요. 한글날은 580도를 맞이했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백일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말 겨루기 대회입니다. 오셔서 꼭 같이 대회 참여도 해보시고 초청 특강도 있고요. 아이들은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글 오감 체험터라고 저희 부스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시각적으로도 아니면 직접 손으로도 뭘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세종대왕 옷도 입어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2: 작년에 가서 많은 세종대왕님들을 만났죠. 몇십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3: 100명까지도 감당합니다.
2: 세종대왕 진짜 많았어요.
3: 보시면 세종대왕을 네.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 태워보실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한글 공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3: 한글과 한국어를 배워보시면 어떤 언어들보다 감이 사랑스럽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 중에서 한국어가 적힌 간판을 보면 그림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뜻깊고 마음에 잘 남더라고요. 저는 한글과 한국어를 꼭 용기 내셔서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한국에 좋은 시가 되게 많거든요.
3: 맞아요.
2: 시를 딱 읽으면 가슴을 훅 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듣고 있는, 방송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우리 한글은 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창제 원리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랑스러운 문자인데요.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저는 그 명제에 깊이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스스로 한글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사랑스러움, 지역어의 우수성, 지역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언어인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 가꾸미는 앞으로도 남녀노소 국적을 좀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한글과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하는 영어 단어, 영어 표현이 있나요?
3: 스테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명언도 슬로우랑 스테디를 비교하는 명언이 있었거든요. 느려도 괜찮으니까 꾸준해라 라는 뜻인데 스테디라는 이 단어의 힘을 좀 믿게 된 게 활동해온 지난 시간들 덕분이에요. 아리아리는 화이팅이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바꿔본 다듬어본 말입니다.
2: 여러분 아리아리 아리아리
0: I just learned Ari Ari. I'm gonna be using that all day today. That was our clip for today's On the Mic. That was from our reporter, Olivia. And that was the interviewee today was Park Sung-ju Nim. And Park Sung-ju is a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This fall, feel the excitement of film season with BEFM. Introducing the 2020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의회가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게는 자질과 책임성 부족을,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게는 전문성과 역량 부족을 각각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시의회 의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전재수 부산시장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3: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has found both the nominees for President of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nd Chairman of the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unqualified. The Council's Confirmation Committee cited a lack of qualifications and accountability for the Transportation Corporation nominee and a lack of expertise and capability for the Infrastructure Corporation nominee. The Council's opinion is not legally binding. The Busan and Busan Mayor 전재수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appoint them.
2: 전재수 부산시장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 공식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장은 이미 부산 개최가 확정된 유엔 해양총회와 연계해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북항에는 K-POP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을 열 수 있는 복합형 돔, 아레나 조성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북극 항로 거점 항만 등 주요 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Busan Mayor 전재수 announced at a press conference marking his 100th day in office today that the city will officially bid to host the 2028 G20 summit. Mayor Jeon said Busan will raise its international profile by linking the summit bid with the UN Ocean Conference, which the city is already set to host. He also proposed building a multi-purpose domed arena at Busan Northport for K-pop concerts and sporting events. Mayor Jeon added that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cluding Gadokdo New Airport, a hub port for Arctic shipping route, and others, will move forward as planned.
2: 올해 8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44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빠르게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21.6%의 두 배를 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호주, 프랑스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 More than 3.43 million foreign tourists visited Busan through August this year, surpassing the 3 million mark about 2 months earlier than last year. The number increased 45.9%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more than double the nationwide growth rate of 21.6%. By country, particularly strong growth was seen among visitors from the United States, China, Australia, and France.
2: 부산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모의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23일,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진행되는 모의 단속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운행 제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 2천 대로 2021년보다 68% 줄었습니다.
3: Busan City will conduct trial enforcement targeting grade 5 high emission vehicles ahead of its seasonal fine dust management program. The trial will be carried out twice from this month 12th to the 23rd and from November 9th to the 20th. No fines will be imposed during the trial period, but full driving restrictions will take effect from December through March next year. Busan currently has 22,000 grade 5 vehicles without low emission measures, down 68% from 2021.
2: 서울 옥션이 4년 만에 부산에서 미술품 경매를 진행합니다.

0: 작품입니다. 김종식, 백남준 등 국내외 작가의 작품 107점이 출품되며 낮은 추정가 총액 61억 원 규모입니다. 부산 풍경을 담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경매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 Seoul Auction will hold an art auction in Busan for the first time in 4 years. A total of 107 works by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including Kim Jong-sik and Baek Nam-jun, will be offered with a combined low estimate of 6.1 billion won. Works by local artists featuring scenes of Busan will also be presented. The auction is scheduled to take place in Busan on the 15th.
0: 부산 지역 셰프들이 새로운 한식 상차림 부산 반상을 개발했습니다. 부산의 기존 향토 음식과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두 가지 형태의 상차림으로 모두 72개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부산 반상은 내일부터 열리는 부산 국제 음식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1: Chefs in Busan have developed a new Korean meal called Busan Bansang. The meal comes in two different styles based on Busan's traditional local dishes and locally produced agricultural and seafood products using a total of 72 recipes. Busan Bansang will be unveiled for the first time at the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which opens tomorrow.
0: 날씨입니다. 한글날인 내일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6도로 예상되고 주말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1: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1 degrees Celsius.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fall to 16 degrees tomorrow morning and rise to 26 degrees during the day. Rain is expected in parts of Busan over the weekend.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0: 정하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신. And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1: That's right. 우리 시작하자마자 둘 다 뭐 목에 이렇게 가래가 너무 낀 거 아닙니다, 여러분.
0: 쿠키 네, 몬스터.
1: 일부러. 그렇죠. 형은 쿠키 몬스터 하고

0: world-class bird watching sites. Yeah. And every autumn and winter, thousands of these migratory birds, including swans, ducks, and actually the rare spoonbills, stop by.
1: 네.
0: You know, they go down south because it gets cold.
2: 맞아요.
0: They stop by. So if you're in luck, you'll actually see some of them because they want to rest and eat a little bit before
2: 진짜.
0: They go south.
2: 맞아요. So, 여러분, a world-class bird sanctuary right here in Busan.
0: I'm going to have to take that advice because 네. I have one long one.
1: 그 telephoto lens라고 하잖아요.
0: It's not that long. It's 300 though.
1: Okay, that's still 좀 땡기는
0: like 75 to 300. So I was like, 네. I have to try this on birds one day. But 네. then on my next trip down, maybe I'll come down and I'll visit the estuary.
2: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형 그때 내려올 때 저도 불러주세요.
0: I will. Yeah.
2: 네, 너무 재밌겠다.
0: Maybe next week.
2: 맞아. Bird watching with Kim Jo Han.
0: Ooh. And then what we'll do is we'll put that on our all-star English.
2: 진짜 이것도 콘텐츠 되겠다.
0: I know.
2: 네. 일단 그 부장님 그 컨트랙트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건 콘텐츠니까.
0: Yes.
2: Officially 하게 나가야 되잖아.
0: That's right?
2: Right.
0: Yeah.
2: Now, for question
0: 우리,
2: for our listeners.
0: 우리 엄청 무시했는데.
2: 마음대로.
0: She didn't even look at us.
2: 마음대로 하고 있어. 우리
0: 안 봤어요.
2: So, question for our listeners, you know, do you like bird watching? Like, do you have certain birds that you like to go and watch? Have you been to these Nakdong, you know, Nakdong River Estuary or Ulsukdo, these bird sanctuaries to look at birds? 저는 그냥 솔직히 차로 지나간 적은 많거든요. And especially during winter time, I see a lot of birds flying in and out, but I've never gotten up close to see these birds, right?
0: Do you have a lens?
2: 어, 그 정도 렌즈, 텔레포토 렌즈나 좀 이렇게 그 정도 렌즈는 없어요. Maybe 70까지만. No. 형 렌즈를 빌려야지. Yeah. 같이 찍어야지.
0: Yeah. We'll do it.
2: 네, 어 너무 재밌겠다. 자, 여러분, real quick 그러면 새 관찰, 뭐 새 watching이라고도 하죠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Bird watching.
0: Bird watching.
2: 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근데 go birding이라고 하게 돼요.
0: Birding.
2: Birding.
0: Oh.
2: Bird. B-I-R-D. 그게 새잖아요. 근데
0: ING.
2: 이게 동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 약간 walking 있잖아요.
2: 그쵸.
0: I went for a walk.
2: 네.
0: What are you doing? Walking.
2: Walking.
0: 하고 있어. 근데
2: 그쵸.
0: birding.
2: 네.
0: 새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죠.
2: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말 새 보러 갈 거야. I'm going birding this weekend. Oh.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bird watching보다 탐조를 조금 재밌게 그냥
0: I'm going
2: 취미로
0: birding. That sounds pretty good. Like
2: yeah.
0: running.
2: 맞아요. It sounds cute, right? Yeah.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새를 발견할 때요. 어? 그 뭐 아까 뭐였죠? 그 spoonbill?
0: Spoonbill.
2: Spoonbill. 그 spoonbill다. I spotted a spoonbill.
0: 오.
2: Spot를 하면요. 점이 되는데 이렇게 눈으로 뭐를 이렇게 찾아내다. 이렇게 발견하다를
0: right.
2: spot라고 동사로 낼 수 있거든요.
0: Right.
2: 그래서 I spotted a bird. 그리고 마지막에 아 뭐를 거기 가서 뭐 spoonbill bird 뭐뭐뭐 bird를 찾아볼 거다. 눈여겨볼 거다. Keep an eye out for.
0: That's right. 요즘 어떤 새가 내려왔다.
2: 네.
0: Keep an eye out. 어 그거 그 뭐지? 그 눈을 한번 꾹 열어보고 찾아봐라.
2: 맞아요.
0: That's
2: exactly.
0: Right.
2: 네. 네 형. 좀 신기하고 좀 걱정되는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참 지금 뭐 한 거의 한 10분 동안 새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0: Mm-hmm.
2: We kept talking about birds for the past 10 minutes. 근데 우리 올스타에도 버드가 하나 있는데
0: I know.
2: 왜 그 버드 한 마디도 안 했지 우리?
0: I know.
2: 네.
0: Where's the 갈매기?
2: 지금 여기 앞에 근데 부장님 생각해보니까 여기 앞에 갈매기
0: I know. Where's our
2: 우리 갈매기
0: boogie?
2: 어디 갔죠?
0: Where's our boogie?
2: 혹시 보이세요? 부장님 여기 앞에
0: 어
2: 그만큼
0: Whoa.
2: 와 이게 여러분 이 표현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0: Oh, he's over here.
2: 네
0: 완전 앞에 있네요. okay. He's there.
2: 여러분 이 표현 아세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사실 우리 북이 본지 2주 넘었어요.
0: 어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2: It's been two weeks.
0: 자 우리 어 넘어졌어.
2: 네.
0: 울고 있어.
2: 네. It's been two weeks. Since we've seen Boogie here in the studio.
0: Oh, poor Boogie.
2: Boogie 지금 출연한 지 2주 넘었거든요.
0: Wow.
2: 진짜 2주 동안 안 보이니까. 와, 우리 새 대해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Boogie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우리.
0: Boogie가 새 됐어.
2: 꽉, 진짜 날아갔나? 근데 이 지금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요.
0: 자고 있어.
2: 어떻게 보면 Boogie가 지금 올스타 잉글리시 간판 사인 위에서 자고 있다고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코난 코스프레 할게요. 빠빠빠빠빠빠빠빠 제가 볼 때요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북항이가 북

0: 끼를 밀어서 이제 오. 사인 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항이가 이제 북이 move over.
1: 그 북항이
0: side. 이게 상어 이게 일단 우리 unofficially.
1: 어, 그 unofficially.
0: 북항인데 왠지 북항이가 밀어서 나는 미니 민수 옆에 내가 아주 친근하게 친하게 척 친한 척 하면서 앉아 있을 거다. I'm gonna be really friendly with Minsu. So 북이 step aside. 비켜줄래?
1: 됐어.
0: Step aside.
1: 이따가 그 제가 북이 데리고 올게. He'll be
0: 자,
1: back.
0: 북이 듣고 있나?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선배가.
1: We miss you, Boogie.
0: 네.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형?
1: That's right. We have Vibe Check. It's a segment where we pick up some of the old songs that I used to like. And then, 탁, 오!
0: 네.
1: 오! 봤어? 안 만졌거든요? 오!
0: 북항이가 떨어졌네, 잠깐만.
1: 북항이가 떨어졌어요, 테이블에서.
0: 근데 제가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오케이. 건드려서 한번 떨어졌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북항이 주워 줄게요. 제가 자리 다시 네 올려 줄 겁니다.
1: 어, 만진 거 맞죠?
0: 아, 제가 오케이. 살짝 건드렸어요. 오케이. 네.
1: We talk about these old songs, talk about the lyrics and then I sing you a little bit of the song and
0: that's
1: then,
0: right.
1: That's what we do.
0: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vibe check. 이어서 globe 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 culture as well as global vibes. 자, 이어서 let's get it. Today's 네, 북항이 다시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Don't get mad at me. 다음으로 오늘의 vibe check 가볼게요.

0: Welcome to Hani's Vibe Check, where we break down the song lyrics, explore their meaning, and feel the vibe all in one go.
1: 네,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That's right, that's right.
1: 네, 아까 우리 부기가 책상에서 떨어져서 우리 사인 위에 지금 매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장면 방금 생각났는데 어디서 이 장면 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아마 우리 부스타분들, 특히 부산에 계시는 부스타분들 이 장면 좀 익숙할 겁니다. 서면에 아침 한 5시 반에서 6시쯤 가면 서면 그 거리에서 이렇게 된 분들 좀 몇 명 있어요. 맞죠, 부장님? 아시죠? 아,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도 그렇게 됐구나.
0: 아.
1: 자, 오늘 하니의 Vibe Check 어떤 곡을 갖고 왔습니까, 형?
0: 그렇게 얘기한다 갑자기.
1: 아니에요.
0: 이게 뭐지?
1: 네, 선배가 책임질게, 부기야.
0: All right. It's one of the songs that I used to practice from a great group with beautiful lyrics.
1: 네.
0: It's a song called The First Time.
1: The First Time.
0: 우리 지난번에 Kenny Loggins' The First Time도 있었지만
1: 네.
0: 이건 좀 달라요. Oh. It's a group called The Surface. And 예전에 We Shower Me With Your Love 한번 노래 불러.
1: Shower me with your love.
2: 그 노래 너무 좋지.
0: Shower me with the love that I'm waiting
1: 네.
0: for. 이런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 부르는 그룹이에요.
1: 네.
0: 근데 약간 헤어지는 것보다 약간 첫사랑에 관련된 그런 느낌 나는 가사들이에요.
1: 맞아요. I think Surface, this group. 90년대잖아요,
0: yeah.
1: right? So 90s R&B group. And during this time, you know, we mentioned timeless, 뭐, Boyz II Men은 당연하고요. 뭐, Surface도 있었고, 그쵸, 뭐, 뭐, As Yet, right? All for One, 뭐, 이런 그 R&B 그룹도 많았는데, Surface 노래는 좀 특징이 뭐냐면, 아까 형이 말했잖아요. 좀 very romantic 하다. Boyz II Men은 막, End of the Road, 막 이렇게 하고, Why did you have to go? 이런 노래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0: 아픔에 관련된 노래가 많고, 사랑도 사랑이지만,
1: 네.
0: 좀, 이제, 사랑보다 약간 좀 더 성숙한 사랑. 근데 Surface는 정말 그 순수한 사랑.
1: 네.
0: 정말 이런 사랑이 아직도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사를 봤을 때는.
1: 맞아요.
0: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냥 제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Surface 이 그룹은요. 영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ovey-dovey.
0: Lovey-dovey.
1: 네, 노래가 대부분 아주 lovey-dovey합니다. Lovey-dovey, lovey-dovey는 무슨 뜻이냐면요. 좀 지나치게 좀 다정하거나 아니 좀 이렇게 닭살을 돋는 정도로 뭐 애정을 좀 과하게 표현하는 뭐 그런 것을 lovey-dovey라고 하거든요.
0: 아니면 정말 순수하면
1: 네.
0: 내가 옛날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감정 가질 수 있는데 요즘
1: 네.
0: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을까? 왜 이런 노래가 없어요 요즘?
1: 그렇죠. 좀 우리 그때 옛날 배웠던 표현 puppy love.
0: That's right, puppy love.
1: 네.
0: 첫사랑에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인생을 배우잖아.
1: 네.
0: 그래 함부로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또 배우잖아요.
1: Yeah.
0: 근데 이 노래들은 그냥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the first time. 이 가사만 들어도
1: 그렇죠.
0: 닭살이 돌잖아요.
1: first time. 자, 그러면 always on Honey's Vibe Check 우리 가사를 먼저 해석해 보고 음악의 노래의 뜻을 조금 더 깊게 알고 그 다음에 끝에 우리 김조한의 미니 콘서트를 들어볼 거잖아요. But we do have to get to the lyrics first. 그래서 Surface, The First Time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Okay.
1: 형.
0: You know I won't forget the times we surfaced the first time.
1: Mm.
0: You know I won't forget the times we shared together holding hands walking in the park.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리가 손을 꼭 잡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 함께 공원을 거닐던 그 순간들.
1: 그쵸. So, holding hands, walking in the park. 근데 이런 건 조금 이게 왜냐면 이 Surface 노래가 90년대잖아요. I think 90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Like early 90s. 그때는
0: late 80s.
1: 맞아요. Late 80s, early 90s인데 back then, you know, like how Surface sings, holding hands, 손을 잡고 공원을 서로 같이 이제 산책하는 거죠.
0: 걸어갔다가
1: 네.
0: 손 잡고
1: 네.
0: 그 뭐 소중한 그 시간들.
1: 그렇죠. 옛날에는 딱 그게 연인들은 이렇게 해야지 서로 이 러비더비 상황을 가질 수 있는데 요즘은 뭘까요? 요즘도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손잡고 공원을 걷는 게 러비더비 한 겁니까? 부장님? 여기 뒤에 물어봐야 돼요. 네, 우리 저 일단 뒤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MZ들도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좀 이게 러비더비한 그런 뭐 분위기입니까? 공원 가서 손 잡으면서 서로 눈 쳐다보면서 아, 못 안에서 모르겠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0: 어저께는 그거는 뭐였어?
1: 어디서 걸렸다? 혹시 우리 박피디? 어디서 걸린 거예요?
0: 그 친구는
1: 자 다음 가서 어떻게 됩니까요?
0: Sometimes we'll have to do it all again. We were so happy then. I have no regrets. 가끔 우리 그때처럼 모든 걸 다시 해보고 싶어.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잖아. 난 아무런 후회도 없어.
1: 그럼 가사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 그때가 그랬지. Right, holding hands, walking in the park. 근데 이 가사 가끔 우리 그때처럼 모든 걸 다시 해보고 싶어. 좀 살짝 좀 슬픔이 들어가네요.
0: 옛날에 우리 이렇게 되게 좋았었는데.
1: 아. 조금 이게
0: We were so happy then.
1: 맞아요.
0: 옛날에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1: 이 then이 we were 이 were가 중요한 핵심 단어잖아요. 이 뭐지? 그 am의 이 과거형이잖아요. We were so happy then. Then도 그때. I see.
0: But I have no regrets. 난 그래도 난 후회가 없어.
1: 후회가 없다. 이렇게 조금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 좀 안 그래도 그래도 후회는 없다.
0: Can't you tell from the look on my face that I love you more today?
1: Yeah.
0: 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난 오늘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1: Yeah. 지금은 그렇게 못 해주지만 아, 나 표정 봐봐. 내 얼굴 봐봐. 난 지금 자기를 더 사랑해.
0: 옛날 우리 걔 이렇게 좋았잖아.
1: 왜냐면 지금은 그땐 젊었으니까.
0: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나는 후회도 없고 지금도 좋아. 근데 지금 날 봐. 난 지금 더 사랑해.
1: 맞아요.
0: 몰라?
1: 여기 핵심 표현이 can't you tell입니다. Can't you tell? 그러면 can't you tell을 직역하면 너 말을 못해? 이게 아니고요. 안 보여? 티가 안 나? 라고 can't you tell? 이렇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can't you tell from the look on my face? 내 표정만 봐도 못 알아? 난 오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Right? So can't you tell?
0: 가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 네.
0: 가끔 그냥 날 봐.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다 따로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Next part. The first time I looked into your eyes

0: Eyes, I cried. 처음에 내 눈을 바라봤을 때 난 눈물이 났어.
1: 처음에 일단 뭐 연인을 눈을 봤을 때 울었다고 가능한가요?
0: 제대로 봤을 때.
1: 네.
0: 예를 들면 날 보고 있는 지난번에 the first time 있잖아.
1: 네.
0: 내 눈을 제대로 봤을 때 the first time I looked into your eyes.
1: 네.
0: 약간 그때부터 알게 됐잖아.
1: 네.
0: 왜 그때는 이게 사랑인지 몰랐잖아 지난번에.
1: 그렇죠. 네.
0: 근데 the first time I looked into your eyes, I cried.
1: 음.
0: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e fell in love?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날 기억나?
1: 네.
0: 왜 그날에 사랑에 빠졌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눈물이 났었다는 얘기죠.
1: 그렇죠. 한국말로도 사랑에 빠지다.
0: Yeah.
1: 영어로도 fall in love입니다.
0: Yeah.
1: 네.
0: You looked into my eyes, wiped the tears away. 내 눈을 바라봤고 내 눈물을 닦아줬지.
1: 그렇죠.
0: The first time we fell in love.
1: 네.
0: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때 말이야.
1: 자, wipe away the tears. Wipe the tears away. 한국말로는 눈물을 닦는 거잖아요. Right? And I think this translates directly over to English as well because we wipe the tears away.
0: 네. 닦는 거는 약간 클리닝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
1: 좀 그렇게 나긴 나죠. 네.
0: 약간 와이프면 살짝 이렇게 clean your tears.
1: 네.
0: 그거는
1: 말이 안
0: 되게
1: 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0: 약간 네. 뭐 더럽다는 얘기고 와이프면 네. 약간 거기 좀 번졌으니까 조금 이렇게 옆으로.
1: 와이프도요. 이거 동사도 되잖아요. It's a verb too. 그래서 와이프 액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닦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닦는 그런 이게 액션이 와이프입니다.
0: Yeah.
1: 네. 그래서 wipe away the tears. 그래서 항상 애들 가끔씩 울 때 막 눈물 그 닦을 때 이렇게 닦잖아요. 손으로, 팔로 막 이렇게 닦는 거.
0: Yeah.
1: So that's wiping away the tears.
0: 아, 맞아요. Wiping away랑 그 닦는 거랑 좀 차이점은 그 유리창을 닦을 때
1: 네.
0: 와이프보다 약간 세제도 쓰고
1: 뭐 그쵸, 이렇게
0: 해가지고 완전 깨끗하게 만들려고
1: 네네네네.
0: 하는데 와이프는 그냥 이제 살짝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아요. 네.
0: 좀 덜 센 거예요.
1: 그리고 혹시 우리 부스타분들 중에 부모님들도 부모들도 있으면 한국말 이거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딱 한 글자로 이제 wipe away the tears 또 이 표현도 있거든요.
0: 뚝
1: 잘하네. 뚝. 네.
0: You looked into my eyes.
1: 네.
0: 뚝. 눈물
1: 뚝. 이거 한국어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뚝. 이게 뚝 많이 하잖아. 그만 울어. 뚝.
0: 아 근데 표정
1: 뚝. 맞아.
0: 아니.
1: 뚝.
0: 아니.
1: 뚝.
0: 뚝. 이거 다 있잖아요.
1: 이 그냥 이 소리가 그냥 이 소리란다. 이 단어가 좀 신기하더라고. 좀 처음 들었을 때.
0: 그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1: 네.
0: 무서워야 될지
1: 그쵸 뚝
0: 감사해야 될지
1: 맞습니다. 자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곡이 Surface the first time. 자 가사를 살펴봤고 너무 lovey-dovey 하죠. 자 그러면 이 lovey-dovey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김조한의 미니 콘서트를 가져볼 겁니다. He will give his rendition of the first time. 형 you ready?
0: Yeah, let's give it a shot.
1: Cue.
2: Happy Shewol, everybod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English with
1: 부산 아지매.
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1: 영어 하이소. 어서오세요. 아보카도 영입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2: Hello, I'm looking for makeup that works well with my skin.
1: 메이크업 제품 말씀이십니까? 편하게 둘러보세요.
2: Could you recommend me something that would suit me?
1: 아, recommend, 추천 말씀이십니까? 어떤 제품을 recommend 원하십니까?
2: So, I'm looking for a foundation that matches my skin tone. I have a cool undertone.
1: 아, 네네네네. Cool under. 실내 온도가 춥다 말씀이십니까? 온도를 좀 내려드리길 원하십니까?
2: No. I mean, I have a cool undertone.
1: 아, 네네네네네. Cool, so cool. 멋지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이십니까? 네, you look so cool.
2: No. I mean, I have a cool skin tone, so I'd like you to recommend some makeup products that would suit me.
1: 아, 네네네네. Cool skin. 그러니까 시원한 스킨을 찾고 계신다 말씀이십니까?
2: No. I mean, that's okay. Thank you. I think I better just find one myself.
1: 아, 네네네네. 셀프 서비스로 계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2: You've helped me enough. I'll just look around on my own. Thank you.
1: 아, 네네네네. Enough. 충분히 둘러보신 후에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 Oh, okay. Thanks.
1: 오늘 배워볼 표현. 나는 쿨톤이야. 영어로 뭐라고요?
2: I have a cool undertone. I have a cool undertone.
1: I have a cool undertone.
0: 화장품을 고르거나 퍼스널 컬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어떤 톤이냐고 물을 때는 What's your undertone? 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피부 톤이 노란빛이나 황금빛이 도는 warm tone이라면 I have a warm undertone. 핑크나 푸른빛이 도는 cool tone이라면 I have a cool undertone 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는 쿨 톤이야. I have a cool undertone.
2: I have a cool underton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민수는 쿨 톤.
4: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4: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Oh, wow. So this is basically an audition.
1: 네, 오디션이네요.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0: 네,
1: 여러분
0: 네.
1: 기대하십시오.
0: 아, 근데 오디션을 또 언제 민수도 이제 저한테 이제 연기 코치를 받고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One day you might have to be at an audition.
1: 저는 오늘 진짜.

0: 안녕하십니까. 벼러롱.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 두둥님께서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어둠의 자식처럼 입으셨나요? 근데 인정합니다. 다 네. 조금 어둡게 입어가지고
1: 아주 닭합니다.
0: 네, 아주 뭐 안경까지 시커매서.
2: 근데 그거 알죠? 뭐야? The more black you wear, like even your skin looks darker than usual.
0: 모자를 벗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여러분 그냥 for our people watching on YouTube right now,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black이에요. You only see his shirt and jacket, but you saw his hat in black. His pants are black.
0: 네.
2: I didn't see your shoes, but I'm assuming your shoes are black too.
3: Everything is black.
2: 시커멓습니다 이분 지금. 시커멓네요. 네. 네.
0: 조만간 조금 밝은 옷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That's why we have people chiming in. 두두님 saying 왜 이렇게 어둠의 자식처럼 입으셨어요? 네, 비린내 나는 뒷골목 스타일 아웃핏이라고 하는데.
0: 근데 그게 무슨 혹시 가보셨나요? 그 어떤 뒷골목이길래?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2: 왜 그리고 거기서 소변을? 네.
0: 비린내 난다 이제 그거죠. 살짝 조금 그 생선. 냄새 조금 나는.
2: 죄송해요. 비린내 나오니까 왜 그 냄새를
0: 근데 그냥... 그 냄새도 맡긴 해요.
2: 아, 그래요? 네.
0: 근데 왜 그거라고만 생각하셨죠?
2: I don't know.
0: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2: 저도 그런 골목 가봤습니다.
0: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2: Yes.
0: 우리 닥터손님 급 얼굴이 하얘졌네요.
2: 네. 네
0: 바로 이 상태로 문자 읽어볼 텐데.
2: Yes.
0: 오늘도 낙지현우님 혹시 어제 그...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가 이제 후배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
2: 오늘 일 했어요?
0: 오늘도 일등 하셨어요.
2: First.
0: 네. 와우. 근데요.
2: 네.
0: 계속 대결해도 좋습니다.
2: 좋아요.
0: 네.
2: 이런 마인드가 너무 좋거든요.
0: 이제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2: 절대로 봐주지 않다.
0: 네.
2: 네.
0: 저도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할게요.
2: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혹시 한국말로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네네네.
2: Survival of the fittest. 이거 들어봤어요?
0: 아니요.
2: 네. Survival of the fittest. 그 다르윈이 하는 말이잖아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느낌.
0: 아, 그래요?
2: 네, not talking about people, but 네. you know, he usually it's referring to like all living things in general. 그냥 강한 것들만 남는 거잖아요.
0: 네, 지금까지 보면. 민수 씨도 못 했잖아요.
2: 뭐를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낙지현우 님을 이기는 거.
2: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0: 아,
2: I quit. I'm done.
0: 그 2개월 전에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2: 네.
0: 다시 좀 해보는 걸로
2: 일단 낙지현우님
0: 네.
2: 보기 좋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0: 그리고 우리 너구리님께서요 공상과학을 영어로 사이파이라고 줄여서 부르던데
2: 네.
0: 로맨틱 코미디는 줄여서 영어로 부르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2: yes.
0: 찾아봤어요. 롬컴.
2: 롬컴이라고 합니다.
0: 롬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2: 네, 롬컴 앞에 로맨스의 ROM COM, 코미디의 COM. 그래서 rom-com.
0: 그렇죠. 그 마지막 문자 읽고 마무리할게요. 지우 주주님. 아, 진리님. 썸네일 보고 킹받아 들어옵뇨. 네, 원래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네, 네. 좋습니다.
2: 이거를 영어로 그 클릭베이트라고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클릭베이트.
2: 네, 딱 썸네일 보고 아, 짜증나. 들어가서 더 짜증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0: 그쵸.
2: 무조건 클릭하는 거잖아요.
0: 네. 이제 진짜로 이것까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2: 네.
0: 목소리 쉬네요.
2: 네.
0: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포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posc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2: 근데 딱 오늘 아웃핏에 딱 맞습니다. 우리 진리님 말하네요. 젠슨 남. 딱 맞네요. 이 코스프레이잖아요. 그 엔비디아 그
0: 코스플레이라고 하죠.
2: 네,
0: 젠슨 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2: 네, 네. 자 남 씨,
0: 네.
2: 수고했습니다.
0: 바이.
4: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5: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6: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6: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7: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8: Huh?
7: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6: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9: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1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6: The time is now 8 o'clock.
1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Just get better. Now with that, we're going to jump into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jump into it.

0: And the time is now 11:43,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olomb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Woo Ji-eun is joining us from Medellin. 네, 오늘은 콜롬비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의 우지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All right, we have Ms. Woo Ji-eun connected. Now let's jump into first topic of the day. Colombia will observe a public holiday on October 12th. So what does the day commemorate?
2: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콜롬비아에 곧 특별한 연휴가 있다고요?
1: 네, 오는 10월 12일 월요일이 공휴일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과거에는 라사의 날로 불렸지만 현재는 민족 및 문화 다양성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인의 아메리카 발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아프리카계, 유럽계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콜롬비아의 정체성을 기념하는 날로 의미가 재정립된 의미가 있습니다.
0: I see. So October 12th marks Christopher Columbus's arrival in the Americas in 1492. The holiday was formerly known as Day of the Race, but Colombia now officially observes it as the Day of the Nation's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The change shifts the focus away from celebrating Europe's so-called discovery of the Americas. Instead, it recognizes Colombia's identity as a country shaped by indigenous peoples, Afro-Colombians, Europeans, and many other communities. Now, other countries use different names for the same day. So, how do they approach the how do their approaches differ? 다 같은 날을 두고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주민 저항의 날,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콜롬비아에서는 이날을 맞아 원주민 문화 공연, 전통 음식 장터, 민속 예술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2: 그렇군요. 이 공휴일 명칭 자체가 각 사회가 어떤 기억과 가치를 중심에 두는지 보여주는 셈인데요.
0: So Venezuela observes it as a day of indigenous resistance, whil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recognize a federal holiday as Columbus Day. The different names reflect how each country interprets the same historical event. And in Colombia, cultural programs marking the occasion often include performances, traditional food, and folk art exhibitions as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story. Cali is preparing to host the World Salsa Festival. So when and where will it take place?
2: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콜롬비아 칼리에서 세계 살사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1: 네, 오는 10월 23일부터 칼리에서 제21회 세계 살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칼리는 살사의 세계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인데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야외 극장 로스 크리스탈레스에서 11월에는 살사 역사가 깊은 오브레로 지역과 볼레

0: 네바르델 오리엔테까지 무대가 이어집니다.
1: 그렇군요. So the 21st World Salsa Festival will take place in Cali on October 23rd, known as the World Capital of Salsa. The city will host the main program at the Los Cristales Open Air Theater from October 23rd to the 25th, and the festival will then continue in different places on November 7th and November 14th and 15th as well. Then how will this year's festival differ from previous editions? 그럼 올해는 축제 운영 방식 또 달라진다고요?
0: 네, 기존에는 경쟁 중심의 댄스 대회였는데 올해는 경쟁 부문을 없애고 만남과 교류, 찰사 문화의 보존과 확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댄서, 오케스트라, 음악가, 연구자 등 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인데요. 찰사는 콜롬비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1: I see. So in previous years, the festival centered largely on dance competitions. This year, the competition category has been removed and the focus has shifted to cultural exchange, particip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salsa traditions. Dancers, orchestras, musicians, collectors, and educators, and researchers will all come together as part of Cali's wider salsa community. And salsa is also recognized as part of Colombi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 very, very special indeed. Now, what makes Cali style salsa distinctive? 이 칼리 살사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0: 네, 칼리 살사 즉 살사 칼레냐는 빠르고 섬세한 발 동작이 특징인데요. 다른 스타일보다 리듬이 빠르고 발을 작게 많이 움직여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살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회가 되신다면 칼리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Sounds fun. So Cali style salsa known as salsa calena is famous for its fast and precise footwork. The rhythm is quicker than many other salsa dances and the dancers use rapid compact steps that can be difficult for beginners to follow. Salsa is also very popular in Korea, but experiencing in Cali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encounter the dance in the city where it has become part of everyday culture.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topic.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underway. So what connection does the festival have with Colombian cinema?
2: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지금 부산에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영화도 부산국제영화제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0: 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동안 콜롬비아 영화를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제21회 영화제의 특별전인 칼리그룹 현대 콜롬비아 영화의 뿌리입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콜롬비아 영화사를 아우르는 장편 8편과 단편 6편이 상영됐는데 콜롬비아 밖에서 열린 콜롬비아 영화 특별전으로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였습니다.
1: I see. So BIFF has introduced Colombian cinema to Korean audiences for many years. One major example was its 2016 retrospective Cali group, Roots of Modern Colombian Cinema. The program featured 8 feature films and 6 short films spanning Colombian film history from 1970s through the 2010s. And at the time, it was described as the first and largest retrospective of Colombian cinema held outside the country. Then who were the filmmakers behind the Cali Group?
2: 콜롬비아 현대 영화의 기반을 닦은 이 칼리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0: 네, 1970년대 칼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영화인들인데요. 카를로스 마졸로, 루이스 로스피나 감독과 작가 안드레스 카이세도가 주축입니다. 시네클럽과 영화 잡지를 만들고 사회 현실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며 현대 콜롬비아 영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섹션을 통해 내전과 이주를 다룬 콜롬비아 영화들이 여러 차례 소개됐고 2024년에는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한 한국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Cali Group was a collective of filmmakers and writers active in the city during the 1970s. Its central figures included directors Carlos Mayolo and Luis Ospina, along with different writers. They founded film clubs and magazines and produced films that examined Colombia's social realities, helping shape the foundations of modern Colombian cinema. BIFF has also presented Colombian films exploring conflict, migration, and memory, while the Korean film Bogota, The City of the Lost, set in Colombia,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festival. And how has Colombian cinema's international profile changed in recent years?
2: 그럼 최근 콜롬비아 영화의 국제적 위상은 어떤가요?
0: 네,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콜롬비아 작품 3편이 초청됐고

0: FM 부산 영어 방송.
1: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2: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Hi, my name is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0: 네, 가격이 마음에 들어도 입장료랑 점심 식사가 포함인가요? 하고 꼭 확인해야 하잖아요.
1: 没错。 네,
0: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요.
1: 没错。那这个时候啊，你可以这样说：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包含就是动词，包括在内的意思。 当然，门票你肯定会，就是 ticket， 就是入场券的意思。那午餐就是午饭喽。哦，包含포함하다，
0: 门票 입장권 午餐 점심 세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따로 돈을 내야 하는 옵션이 있는지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1: 아, 那你只需要问有自费项目吗？也可以说有购物点吗？ 当然，自费项目呢，就是需要自己另外付费的活动，而购物点就是导游团团里安排去的购物点，就是团里呀安排去的购物商店。哦，
0: 그래서 自费 项目 하면 옵션 관광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购物点 쇼핑 코스라는 표현입니다. 패키지 투어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죠. 그럼 포함 사항을 확인하는 필수 표현 같이 복습해봐요.
1: 来，让我们练习一下今天的这句话。
0: 가격에 입장권이랑 점심이 포함인가요?
1: 가격에 입장권이랑 점심이 포함인가요?
0: 가격에 입장권이랑 점심이 포함인가요?
1: 가격에 입장권이랑 점심이 포함인가요? 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
0: 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
1: 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
0: 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
1: 没错，好，你学会了，让我们对来进入第三个场景。
0: 마음에 드는 상품을 정했다면 예약금을 내고 확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이 바뀌어서 취소를 하면 환불되나요를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1: 那这个时候很简单，你只需要说如果取消可以退款吗？好，取消就是취소，取消预约预定的意思。那退款很简单，把钱退回来。你猜是什么意思？ 没错。好，另外呢，你还要问清楚啊，什么时候在哪里集合？那集合这个词你必须要会，就是大家聚在一起等待出发的意思。如果取消可以退款吗？라고
0: 하면 만약 취소하면 환불되나요? 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集合, 집합이죠. 시간과 장소도 꼭 확인해야 가이드님이 놓치는 일이 없겠어요.
1: 没错。 好，那哎，那有的旅行社呢，其实还需要呢先交定金，也就是什么呀，押金，出发前再付尾款。那么不同时间取消，那么退款的比例呢也是不一样的哈，所以呢一定要提前问清楚为好。
0: 定金이라고 하면 예약금이란 뜻이고요. 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까지.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표현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这句话必须跟我们大声朗读。
0: 만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1: 만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0: 만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1: 만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如果取消可以退款吗？
0: 如果取消可以退款吗？如果取消可以退款吗？如果取消可以退款吗？哎，没错，你是不是已经掌握了呢？좋습니다. 자, 그럼 롤플레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1: 没错，依然是我们的老规矩，来给大家表演一下。
0: 제가 손님하면 우리 롱거는 직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你好，我想报一个三天两夜的跟团游，有什么推荐的吗？你好，这条路线很受欢迎，包括三个主要景点，每人1200块。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有自费项目和购物点吗？嗯，门票和午餐呀，都包含，没有购物点。
1: 自费项目是自愿参加的。
0: 哦，太好了！如果取消可以退款吗？
1: 出发前7天取消可以全额退款。
0: 哦，好的，那我报名2个人，什么时候在哪里集合？
1: 嗯，早上8点在酒店门口集合，导游会联系您的。
0: 谢谢，期待这次旅行。
1: 没错，
0: 挺好的，
1: 是不是？并不难。
0: 오늘은

0: 패키지 투어 상품 문의부터 포함 사항과 추가 비용 확인 그리고 취소 환불 규정까지 여행사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국 여행 준비가 훨씬 든든해질 것 같아요.
1: 没错，报名之前啊，这些该问的您都问问，那出发以后呢，才能玩的轻松，避免很多问题哈。那这里龙哥最后再给大家加码一下一个小小的 tips，报名之前呢，一定呢要把行程价格呢和退改规则哈拿到书面材料，或者呢是截图保存。那万一有争议，有凭有据。
0: 네, 일정표와 환불 규정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핵심이네요. 오늘 배운 생생한 여행사 표현들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중국 여행 때 자신 있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그래서 제리주다자 루투 유쾌 이루 평안.
0: 여러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我们下周再见咯，拜拜。 好的，没错，那我们今天的学习之后呢，进入歌曲。 那让耳朵休息一下，一首故事送给你，来自苏打绿。

0: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부산 우리말 가꾸미 부대표 박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수식어를 네.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네. 해줬어요.
0: 네. 제가 부산 우리말 가꾸미 활동을 시작한 게 2024년부터니까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우리말 가꾸미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말 글을 지키고 아껴온 결과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을 했어요. 활동을 매번 할 때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글날 행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참여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뭐 매번 이런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이들이 덕분에 너무 잘 즐기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이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고 한결같이 하면 뭐가 되겠구나 라는 걸 직접 체감을 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한결같은으로 정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우리말 가꾸미가 무엇이길래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을까? 네. 우리말 가꾸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제 우리말 가꾸미는요.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동아리 같은 활동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사업 중 하나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말글을 지키고 또 가꾸고 아끼는 것인데요. 행정용어나 그런 거 보시면 되게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게 많잖아요. 쉬운 공공언어로 개선을 하고 직접 찾아서 개선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바꾸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어 사투리인데요. 사투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소외받고 있어요. 그런 지역어들을 지켜나가는, 아껴나가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 오면 올리비아와 우리 가꾸미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행사인가요?
0: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글날 행사인데요.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말글 사랑 큰 잔치입니다. 우리말글을 사랑하자. 한글날에 맞춰서 사랑해보자 큰 잔치로 열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벌써 제 10회를 맞이했고요. 한글날은 580도를 맞이했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백일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말 겨루기 대회입니다. 오셔서 꼭 같이 대회 참여도 해보시고 초청 특강도 있고요. 아이들은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글 오감 체험터라고 저희 부스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시각적으로도 아니면 직접 손으로도 뭘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세종대왕 옷도 입어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1: 작년에 가서 많은 세종대왕님들을 만났죠. 몇십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0: 100명까지도 감사합니다.
1: 네. 세종대왕 진짜 많았어요.
0: 오시면 세종대왕을 네.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 태워보실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한글 공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0: 한글과 한국어를 배워보시면 어떤 언어들보다 감이 사랑스럽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 중에서 한국어가 적힌 간판을 보면 그림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뜻깊고 마음에 잘 남더라고요. 저는 한글과 한국어를 꼭 용기 내셔서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한국에 좋은 시가 되게 많거든요.
0: 맞아요.
1: 시를 딱 읽으면 가슴을 훅 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듣고 있는, 방송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우리 한글은 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창제 원리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랑스러운 문자인데요.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저는 그 명제에 깊이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스스로 한글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사랑스러움, 지역어의 우수성, 지역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언어인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 가꾸미는 앞으로도 남녀노소 국적을 좀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한글과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하는 영어 단어, 영어 표현이 있나요?
0: 스테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명언도 슬로우랑 스테디를 비교하는 명언이 있었거든요. 느려도 괜찮으니까 꾸준해라 라는 뜻인데 스테디라는 이 단어의 힘을 좀 믿게 된 게 활동해온 지난 시간들 덕분이에요. 아리아리는 화이팅이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바꿔본 다듬어본 말입니다.
1: 여러분 아리아리 아리아리.
2: I just learned ari ari. I'm gonna be using that all day today. That was our clip for today's On the Mic. That was from our reporter, Olivia. And that was the interviewee today was Park Sung-ju-nim. And Park Sung-ju is a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Dong-a University and serves as vice president of the Busan chapter of the Korean Language Guardians, which sounds like a film, but it is not. It is a real group that is actively involved in promoting and preserving the Korean language since 2024. And through her continued efforts, she says she's seen growing public interest and participation. She describes herself as a steady and consistent person. You heard the word steady there, I'm sure, too. So she believes that persistence can eventually create meaningful change. And the Korean Language Guardians is a nationwide initiative involving university students who work to change difficult administrative terms into easier public language while also preserving and promoting regional dialects, which is a lot of the things we talked about with Kim Gyu-bi as well, right? So as part of these efforts, the Korean Language and Writing Festival is held in celebration of Hangul Day, and this offers programs such as Busan dialect contests, children's Korean language competitions, lectures, hands-on Hangul activities, and Park hopes that people of all ages and nationalities can discover the unique value, charm, and joy of Hangul, the Korean language, and also the regional dialects for themselves. So, she hopes to continue making Korean a language that people naturally want to use and appreciate. And as you might have heard there at the end, her favorite English word is steady, reflecting her belief in the power of consistency. I also heard slow and steady. So she concluded at the end of the interview, she talked about encouraging listeners with the Korean expression ari-ari. Is that saturi? That's not saturi. Oh, it's a new word for me. I learned something new today. It basically means keep going or you can do it. Ari-ari. Oh, very cool. So I thoroughly enjoyed that. I'm really glad that there's somebody out there trying to make difficult administrative terms easier to understand, as we talked with Kim Gyu-bi-nim. Yeah, sometimes that can be like the bane of your existence when you need some help or need to do something and it's like, I don't know what this means. But I'm also a fan of the preservation of regional dialects. So yes, matje. I also wonder how I would do if I participated in a Busan dialect contest. So, very cool. And that was it for On the Mic for today. Of course, we're talking about failures and mistakes. You got one that comes to mind? Send us a message here. I see one from Benny Nim saying probably missing a letter when texting is a common mistake. Yes, same here. Guilty all day long of that. So big mistakes, little mistakes, doesn't matter. Send us a message here at #ShopGugongOgong or #9050 or reach us on KakaoTalk or on the NawTube chat. And we got time for a song break from another Olivia, not our reporter Olivia. This is going to be Olivia Dean with Man I Need.

0: 없는지 그리고 취소하면 환불이 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상담부터 예약까지 가장 자주 쓰는 세 가지 상황과 알짜배기 문장들 준비했습니다.
1: 매서 장워 진텐 진老师给大家分享的那么这三个核心句型啊保证你出发前就把呀这次旅行弄得明明白白的好没错三个关键场景让我们赶快开始吧
0: 네, 좋습니다. 걱정 없이 떠나는 패키지 투어 예약 중국어 표현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没错，让我们马上进入今天的第一个场景。
0: 여행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2박 3일 정도 되는 패키지 상품 있나요? 라고 상품을 문의하게 되잖아요.
1: 没错，那这个时候你该怎么说呢？没错，你只需要这样说：你好，我想报一个三天两夜的跟团游，有什么推荐的吗？ 好，这里的报动词报名两天啊，三天两夜，三天两夜，没错，也就是韩国人经常说的2박3일，对吧？嗯，好。对，三天两夜는
0: 우리말로 2박3일이네요. 순서가 3박 2일로 뒤바뀌어 있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1: 네, 没错.
0: 이랑 다릅니다, 그렇죠?
1: 是.
0: 我想报一个三天两夜的跟团游라고 하면 2박 3일 패키지 투어 신청하고 싶어요가 되는 거고요.
1: 好，那接下来如果你还想具体了解一下呀，那么具体的线路是不是？那你该怎么说呢？你可以这样问：这个行程都去哪些景点？这个行程都去哪些景点？那么这里出现了行程。 这个名词就是旅游的路线安排。哦，行程、일정
0: 혹은 코스라는 단어도 여행 중국어의 필수 단어인 것 같아요.
1: 没错.
0: 그럼 상품을 문의하는 표현 같이 소리내어 연습해 볼까요?
1: 来，让我们大声读出来。
0: 2박 3일 패키지 투어 신청하고 싶어요.
1: 2박 3일 패키지 투어 신청하고 싶어요.
0: 2박 3일 패키지 투어 신청하고 싶어요.
1: 2박 3일 패키지 투어 신청하고 싶어요. 我想报一个三天两夜的跟团游。我想报一个三天两夜的跟团游。我想报一个三天两夜的跟团游。我想报一个三天两夜的跟团游。哎，好，那我们马上第二个句型。
0: 네, 가격이 마음에 들어도 입장료랑 점심 식사가 포함인가요? 하고 꼭 확인해야 하잖아요.
1: 没错, 没错. 네,
0: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요.
1: 没错, 那这个时候啊，你可以这样说：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包含就是动词，包括在内的意思。当然，门票你肯定会，就是 ticket 就是入场券的意思。那午餐就是午饭喽。
0: 오, 包含, 포함하다, 门票, 입장권, 午餐, 점심, 세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따로 돈을 내야 하는 옵션이 있는지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1: 아, 那你只需要问有自费项目吗？也可以说有购物点吗？ 当然，自费项目呢，就是需要自己另外付费的活动，而购物点就是导游团。 团里安排去的购物点就是团里呀安排去的购物商店.
0: 오, 그래서 자费 项目 하면 옵션 관광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购物点 쇼핑 코스라는 표현입니다. 패키지 투어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죠. 그럼 포함 사항을 확인하는 필수 표현 같이 복습해 봐요.
1: 来，让我们练习一下今天的这句话。
0: 가격에 입장권이랑 전심이 포함인가요?
1: 가격에 입장권이랑 점심이 포함인가요?
0: 가격에 입장권이랑 점심이 포함인가요?
1: 가격에 입장권이랑 점심이 포함인가요? 가격里包含门票和午餐吗?
0: 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没错，好，你学会了，让我们对来进入第三个场景。 마음에 드는 상품을 정했다면 예약금을 내고 확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이 바뀌어서 취소를 하면 환불되나요를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1: 那这个时候很简单，你只需要说如果取消可以退款吗？好，取消就是 取消预约预订的意思，那退款很简单，把钱退回来，你猜是什么意思？没错。好，另外呢，你还要问清楚啊，什么时候在哪里集合？那集合这个词。

0: 님이 놓치는 일이 없겠어요.
1: 네서. 好, 나, 에이, 나, 요,的, 旅行社呢, 其实还需要呢, 先交定金, 也就是, 什么呀, 押金, 出发前再付尾款, 那么不同时间取消, 那么退款的比例呢, 也是不一样的哈, 所以呢, 一定要提前问清楚为好。
0: 定金이라고 하면 예약금이란 뜻이고요. 취소 시점별 환불 비율까지.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표현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这句话必须跟我们大声朗读。
0: 만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1: 만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0: 만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1: 만약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如果取消可以退款吗?
0: 如果取消可以退款吗？如果取消可以退款吗？如果取消可以退款吗？哎，没错，你是不是已经掌握了呢？ 좋습니다. 자, 그럼 롤플레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1: 没错, 依然是我们的老规矩. 네. 来给大家表演一下.
0: 제가 손님하면 우리 롱거는 직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你好，我想报一个三天两夜的跟团游，有什么推荐的吗？你好，这条路线很受欢迎，包括三个主要景点，每人1200块。价格里包含门票和午餐吗？游自费项目和购物点吗？嗯，门票和午餐呀，都包含，没有购物点。
1: 自费项目是自愿参加的哦，太好了！如果取消，可以退款吗？出发前7天取消，可以全额退款。哦，
0: 好的，那我报名两个人，什么时候在哪里集合？
1: 早上8点在酒店门口集合，导游会联系您的。谢谢，期待这次旅行。没错，挺好的，是不是？ 并不难。
0: 오늘은 패키지 투어 상품문의부터 포함 상황과 추가 비용 확인 그리고 취소 환불 규정까지 여행사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 중국 여행 준비가 훨씬 든든해질 것 같아요.
1: 没错，报名之前啊，这些该问的您都问问，那出发以后呢，才能玩得轻松，避免很多问题哈。那这里龙哥最后再给大家加码一下一个小小的 tips， 报名之前呢，一定呢要把行程价格呢和退改规则哈拿到书面材料，或者呢是截图保存，那万一有争议，有凭有据。
0: 네, 일정표와 환불 규정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핵심이네요. 오늘 배운 생생한 여행사 표현들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중국 여행 때 자신 있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그래서 제리주다자 旅途愉快，一路平安.
0: 여러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응원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我们下周再见喽，拜拜。好的，没错，那我们今天的学习之后呢，进入歌曲，那让耳朵休息一下，一首故事送给你，来自苏打绿。

0: 사실 우리 북이 본지 2주 넘었어요.
1: 어,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0: It's been two weeks.
2: 자, 우리 넘어졌어. 네. 울고 있어. 네.
0: It's been two weeks since we've seen Boogie here in the studio.
2: Oh, poor Boogie.
0: Boogie 지금 출연한 지 2주 넘었거든요. Wow. 진짜 2주 동안 안 보이니까 와, 우리 세대에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Boogie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우리.
1: Boogie가 세대했어.
0: 진짜 날라갔나? 근데 이 지금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 아,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요
1: 자고 있어.
0: 어떻게 보면 부기가 지금 올스타 잉글시 간판 사인 위에서 자고 있다고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코난 코스프레 할게요. 빠빠빠빠빠빠빠빠. 제가 볼 때요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북항이가 부기를 밀어서 이제 사인 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항이가 이제 북이 move over.
1: 그 북항이
0: side. 이게 상어 이게 일단 우리 unofficially.
1: 어, 그 unofficially.
0: 북항인데 왠지 북항이가 밀어서 나는 미니 민수 옆에 내가 아주 친근하게 친하게 척 친한 척 하면서 앉아 있을 거다. I'm going to be really friendly with Minsu. So Boogie step aside. 비켜 줄래? Step aside.
1: 이따가 그 제가 북이 데리고 올게. He'll be
0: 자,
1: back.
0: 북이 듣고 있나?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선배가.
1: We miss you, Boogie.
0: 네.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형?
2: That's right. We have Vibe Check. It's a segment where we pick up some of the old songs that I used to like. And then,
0: 네.
1: 어? 봤어?
2: 안 만졌거든요?
0: 오! 북항이가 떨어졌네, 잠깐만.
2: 북항이가 떨어졌어요, 테이블에서.
0: 근데 제가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오케이. 건드려서 한번 떨어졌는데 오케이.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북항이 주워 줄게요. 제가 자리에 다시 네 올려 줄 겁니다.
2: 어, 만진 거 맞죠?
0: 아, 제가 오케이. 살짝 건드렸어요. 오케이. 네.
2: We talk about these old songs, talk about the lyrics and then I sing you a little bit of the song and
0: that's right.
2: That's what we do.
0: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vibe check. 이어서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s well as global vibes. 자, 이어서 let's get it. Today's 네, 북항이 다시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Don't get mad at me. 다음으로 오늘의 vibe check 가볼게요.

0: Welcome to Hani's Vibe Check, where we break down the song lyrics, explore their meaning, and feel the vibe all in one go.
1: 네,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That's right, that's right.
1: 네, 아까 우리 부기가 책상에서 떨어져서 우리 사인 위에 지금 매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장면 방금 생각났는데 어디서 이 장면 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아마 우리 부스타분들, 특히 부산에 계시는 부스타분들 이 장면 좀 익숙할 겁니다. 서면에 아침 한 5시 반에서 6시쯤 가면 서면 그 거리에서 이렇게 된 분들 좀 몇 명 있어요. 맞죠, 부장님? 아시죠? 아,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도 그렇게 됐구나.
0: 아.
1: 자, 오늘 하니의 Vibe Check 어떤 곡을 갖고 왔습니까, 형?
0: 그렇게 얘기한다 갑자기.
1: 아니에요.
0: 이게 뭐지?
1: 네, 선배가 책임질게, 부기야.
0: Alright. It's one of the songs that I used to practice from a great group with beautiful lyrics.
1: 네.
0: It's a song called The First Time.
1: The First Time.
0: 우리 지난번에 Kenny Loggins' The First Time도 있었지만
1: 네.
0: 이건 좀 달라요. Oh. It's a group called The Surface. And 예전에 We Shower Me With Your Love 한번 노래
1: Me with your love.
2: 그 노래 너무 좋지.
0: Shower me with the love that I'm waiting
1: 네.
0: for. 이런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 부르는 그룹이에요.
1: 네.
0: 근데 약간 헤어지는 것보다 약간 첫사랑에 관련된 그런 느낌 나는 가사들이에요.
1: 맞아요. I think Surface, this group. 90년대잖아요,
0: yeah.
1: right? So 90s R&B group, and during this time, you know, we mentioned timeless, 뭐 Boyz II Men은 당연하고요, 뭐 Surface도 있었고, 그쵸, 뭐 As Yet, right? All for One, 뭐 이런 그 R&B group도 많았는데, Surface 노래는 좀 특징이 뭐냐면 아까 형이 말했잖아요, 좀 very romantic하다. Boyz II Men은 막 End of the road 막 이렇게 하고 Why did you have to go 이런 노래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0: 아픔에 관련된 노래가 많고

0: 가사를 봤을 때는.
1: 맞아요.
0: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냥 제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Surface 이 그룹은요 영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ovey-dovey.
0: Lovey-dovey.
1: 네, 노래가 대부분 아주 lovey-dovey합니다. Lovey-dovey, lovey-dovey는 무슨 뜻이냐면요, 좀 지나치게 좀 다정하거나 아니 좀 이렇게 닭살을 돋는 정도로 뭐 애정을 좀 과하게 표현하는 뭐 그런 것을 lovey-dovey라고 하거든요.
0: 아니면 정말 순수하면 네. 내가 옛날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감정 가질 수 있는데 요즘 네.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을까? 왜 이런 노래가 없어요 요즘?
1: 그렇죠. 좀 우리 그때 옛날 배웠던 표현 puppy love.
0: That's right, puppy love.
1: 네.
0: 첫 사랑에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인생을 배우잖아.
1: 네.
0: 그래 함부로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또 배우잖아요.
1: 야. Yeah.
0: 근데 이 노래들은 그냥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the first time 이 가사만 들어도
1: 그렇죠.
0: 닭살이 돌잖아요.
1: First time. 자, 그러면 Always on Honey's Vibe Check 우리 가사를 먼저 해석해보고 음악의 노래의 뜻을 조금 더 깊게 알고 그 다음에 끝에 우리 김조한의 미니 콘서트를 들어볼 거잖아요. But we do have to get to the lyrics first. 그래서 Surface, the first time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Okay.
1: 형.
0: You know I won't forget the times we surfaced the first time.
1: Mm.
0: You know I won't forget the times we shared together holding hands walking in the park.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리가 손을 꼭 잡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 함께 공원을 거닐던 그 순간들.
1: 그쵸. So holding hands, walking in the park. 근데 이런 건 조금 이게 왜냐면 이 Surface 노래가 90년대잖아요. Mm-hmm. I think 90 초반대요. 그랬던 것 같아요. Like early 90s. 그때는
0: late 80s.
1: 맞아. Late 80s, early 90s인데. Back then, you know, like how Surface sings, holding hands. 손을 잡고 공원을 서로 같이 이제 산책하는 거죠.
0: 걸어갔다가 네. 손 잡고 네. 그 뭐 소중한 그 시간들.
1: 그렇죠. 옛날에는 딱 그게 연인들은 이렇게 해야지 서로 이 러비더비 상황을 가질 수 있는데 요즘은 뭘까요? 요즘도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손잡고 공원을 걷는 게 러비더비 한 겁니까? 부장님? 여기 뒤에 물어봐야 돼요. 네, 우리 저 일단 뒤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MZ들도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좀 이게 러비더비한 그런 뭐 분위기입니까? 공원 가서 손잡으면서 서로 눈 쳐다보면서 아, 못 안에서 모르겠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0: 어저께는 그거는 뭐였어?
1: 어? 어디서 걸렸다? 혹시 우리 박피디? 어디서 걸린 거예요?
0: 그 친구는
1: 자, 다음 가서 어떻게 됩니까요?
0: Sometimes we'll have to do it all again. We were so happy then. I have no regrets. 가끔 우리 그때처럼 모든 걸 다시 해보고 싶어.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잖아. 난 아무런 후회도 없어.
1: 그럼 가사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 그때가 그랬지. Right, holding hands, walking in the park. 근데 이 가사, 가끔 우리 그때처럼 모든 걸 다시 해보고 싶어. 좀 살짝 좀 슬픔이 들어갔네요.
0: 옛날에 우리 이렇게 되게 좋았었는데.
1: 아, 조금 이게
0: We were so happy then.
1: 맞아요.
0: 옛날에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1: 이 then이 we were. 이 were가 중요한 핵심 단어잖아요. 이 뭐지? 그 am의 이 과거형이잖아요. We were so happy then. Then도 그때. I see.
0: But I have no regrets. 난 그래도 난 후회가 없어.
1: 후회가 없다. 이렇게 조금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좀 안 그래도 그래도 후회는 없다.
0: Can't you tell from the look on my face that I love you more today?
1: Yeah.
0: 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난 오늘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1: Yeah. 지금은 그렇게 못 해주지만 아, 나 표정 봐봐. 내 얼굴 봐봐. 난 지금 자기를 더 사랑해.
0: 옛날 우리 걔 이렇게 좋았잖아.
1: 왜냐면 지금은 그땐 젊었으니까.
0: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나는 후회도 없고 지금도 좋아. 근데 지금 날 봐. 난 지금 더 사랑해.
1: 맞아요.
0: 몰라?
1: 여기 핵심 표현이 can't you tell입니다. Can't you tell? 그러면 can't you tell을 직역하면 너 말을 못해? 이게 아니고요. 안 보여? 티가 안 나? 라고 can't you tell? 이렇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can't you tell from the look on my face? 내 표정만 봐도 못 알 이렇게 못 알아?

0: 난 오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Right? So can't you tell?
1: 가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 네.
1: 가끔 그냥 날 봐.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다 따로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2: Next part. The first time I looked into your eyes, I cried.
1: 처음에 내 눈을 바라봤을 때 난 눈물이 났어.
0: 처음에 일단 뭐 연인을 눈을 봤을 때 울었다고 가능한가요?
1: 제대로 봤을 때.
0: 네.
1: 예를 들면 날 보고 있는 지난번에 the first time 있잖아.
0: 네.
1: 내 눈을 제대로 봤을 때 the first time I looked into your eyes.
0: 네.
1: 약간 그때부터 알게 됐잖아.
0: 네.
1: 왜 그때는 이게 사랑인지 몰랐잖아 지난번에.
0: 그렇죠.
1: 네. 근데 the first time I looked into your eyes, I cried.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we fell in love?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날 기억나?
0: 네.
1: 왜 그날에 사랑에 빠졌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눈물이 났었다는 얘기죠.
0: 그렇죠. 한국말로도 사랑에 빠지다.
1: Yeah.
0: 영어로도 fall in love입니다. Yeah. 네.
1: You looked into my eyes, wiped the tears away. 내 눈을 바라봤고 내 눈물을 닦아줬지.
0: 그렇죠.
1: The first time we fell in love. 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때 말이야.
0: 자, wipe away the tears. Wipe the tears away. 한국말로는 눈물을 닦는 거잖아요. Right? And I think this translates directly over to English as well because we wipe the tears away.
1: 네. 닦는 거는 약간 클리닝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
0: 좀 그렇게 나긴 나죠. 네.
1: 약간 와이프면 살짝 이렇게 clean your tears.
0: 네.
1: 그거는
0: 말이 안
1: 되게
0: 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1: 약간 네. 뭐 더럽다는 얘기고 와이프면 네. 약간 거기 좀 번졌으니까 조금 이렇게 옆으로.
0: 와이프도요. 이거 동사도 되잖아요. It's a verb too. 그래서 와이프 액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닦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닦는 그런 이게 액션이 와이프입니다.
1: Yeah.
0: 네. 그래서 wipe away the tears. 그래서 항상 애들 가끔씩 울 때 막 눈물 그 닦을 때 이렇게 닦잖아요. 손으로, 팔로 막 이렇게 닦는 거.
1: Yeah.
0: So that's wiping away the tears.
1: 맞아요. Wiping away랑 그 닦는 거랑 좀 차이점은 그 유리창을 닦을 때
0: 네.
1: 와이프보다 약간 세제도 쓰고
0: 뭐 그쵸,
1: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깨끗하게 만들려고
0: 네네네네.
1: 하는데 와이프는 그냥 이제 살짝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아요.
1: 네. 좀 덜 센 거예요.
0: 그리고 혹시 우리 부스타분들 중에요 부모님들도 부모들도 있으면 한국말 이거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딱 한 글자로 이제 wipe away the tears 또 이 표현도 있거든요.
2: 뚝
0: 잘하네. 뚝 네.
1: You looked into my eyes.
0: 네.
1: 뚝 눈물
0: 뚝 이거 한국어 이게 순 우리 말이에요? 뚝 이렇게 뚝 많이 하잖아. 그만 울어. 뚝.
1: 아 근데 표정
0: 뚝. 맞아.
1: 아니
0: 뚝.
1: 아니
0: 뚝.
1: 뚝. 이거 다 있잖아요.
0: 이 근데 이 소리가 그냥 이 소리란다. 이 단어가 좀 신기하더라고. 좀 처음 들었을 때.
1: 그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0: 네.
1: 무서워야 될지.
0: 그쵸. 뚝.
1: 감사해야 될지.
0: 맞습니다. 자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곡이 Surface the First Time. 자 가사를 살펴봤고 너무 lovey-dovey하죠. 자 그러면 이 lovey-dovey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 김조한의 미니 콘서트를 가져볼 겁니다. He will give his rendition of the first time. 형 ready?
2: Yeah, let's give it a shot.
0: Cue.
2: Happy 10월, everybod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어서오세요. 아보카도 영입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5: Hello, I'm looking for makeup that works well with my skin.
4: 메이크업 제품 말씀이십니까? 편하게 둘러보세요.
5: Could you recommend me something that would suit me?
4: 아, recommend, 추천 말씀이십니까? 어떤 제품을 recommend 원하십니까?
5: So, I'm looking for a foundation that matches my skin tone. I have a cool undertone.
4: 아, 네네네네. Cool under. 실내 온도가 춥다 말씀이십니까? 온도를 좀 내려드리길 원하십니까?
5: No. I mean, I have a cool undertone.
4: 아, 네네네네네. Cool, so cool. 멋지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이십니까? 네, you look so cool.
5: No. I mean, I have a cool skin tone, so I'd like you to recommend some makeup products that would suit me.
4: 아, 네네네네. Cool skin. 그러니까 시원한 스킨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5: No. I mean, that's okay. Thank you. I think I better just find one myself.
4: 아, 네네네.

0: 셀프 서비스로 계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 You've helped me enough. I'll just look around on my own. Thank you.
0: 아, 네네네네. Enough. 충분히 둘러보신 후에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 Oh, okay. Thanks.
0: 오늘 배워볼 표현. 나는 쿨톤이야. 영어로 뭐라고요?
1: I have a cool undertone. I have a cool undertone.
0: I have a cool undertone.
2: 화장품을 고르거나 퍼스널 컬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어떤 톤이냐고 물을 때는 What's your undertone? 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피부톤이 노란빛이나 황금빛이 도는 warm tone이라면 I have a warm undertone. 핑크나 푸른빛이 도는 cool tone이라면 I have a cool undertone 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는 cool tone이야. I have a cool undertone.
1: I have a cool underton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1: 민주는 cool tone.
4: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5: 맞다. All Star.
4: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Miss Scott, are there any circumstances in which the two of you might more than just be good friends? 그 영국 남자분과 좋은 친구 이상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1: 아, 네.

0: 안녕하십니까. 벼러롱.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 두둥님께서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어둠의 자식처럼 입으셨나요? 근데 인정합니다. 다 네. 조금 어둡게 입어가지고
1: 아주 닦합니다.
0: 네, 아주 뭐 안경까지 시커매서.
2: 근데 그거 알죠? 뭐야? The more black you wear, like even your skin looks darker than usual.
0: 모자를 벗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여러분 그냥 for our people watching on YouTube right now,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black이에요. You only see his shirt and jacket, but you saw his hat in black. His pants are black.
0: 네.
2: I didn't see your shoes, but I'm assuming your shoes are black too.
3: Everything is black.
1: 시커멉니다 이분 지금. 시커매요. 네. 네.
0: 조만간 조금 밝은 옷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That's why we have people chiming in. 두두님 saying 왜 이렇게 어둠의 자식처럼 입으셨어요? 네, 비린내 나는 뒷골목 스타일 아웃핏이라고 하는데.
0: 근데 그게 무슨 혹시 가보셨나요? 그 어떤 뒷골목이길래?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1: 왜 그리고 거기서 소변을? 네.
0: 비린내 난다 이제 그거죠. 살짝 조금 그 생선. 아, 냄새
1: 그,
0: 조금 나는.
1: 죄송해요. 비린내 나오니까 왜 그 냄새를?
0: 근데 그냥... 그 냄새도 맡긴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왜 그거라고만 생각하셨죠?
1: I don't know.
0: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1: 저도 그런 골목 가봤습니다.
0: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Yes.
0: 우리 닥터 손님 급 얼굴이 하얘졌네요.
1: 네. 네
0: 바로 이 상태로 문자 읽어볼 텐데.
1: Yes.
0: 오늘도 낚시하는님 혹시 어제 그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가 이제 후배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
1: 오늘 일했어요.
0: 오늘도 1등 하셨어요.
1: First.
0: 네. 와우. 근데요.
1: 네.
0: 계속 대결해도 좋습니다.
1: 좋아요.
0: 네.
1: 이런 마인드가 너무 좋거든요.
0: 이제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1: 절대로 봐주지 않다.
0: 네.
1: 네.
0: 저도 한번 참여해보도록 할게요.
1: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건 혹시 한국말로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네네네.
1: Survival of the fittest. 이거 들어봤어요?
0: 아니요.
1: 네. Survival of the fittest. 이 그 누구야? 그 다윈이 하는 말이잖아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
0: 오,
1: 이런 느낌.
0: 아 그래요?
1: 네, not talking about people, but 네. you know, usually it's referring to like all living things in general. 그냥 강한 것들만 남는 거잖아요.
0: 네, 지금까지 보면. 민수 씨도 못했잖아요.
1: 뭐를요? 우리
0: 낙지언니님을 이기는 거.
1: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0: 아,
1: I quit. I'm done.
0: 그 2개월 전에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1: 네.
0: 다시 좀 해보는 걸로.
1: 일단 낙천이님
0: 네.
1: 보기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너구리님께서요 공상과학을 영어로 사이파이라고 줄여서 부르던데
1: 네.
0: 로맨틱 코미디는 줄여서 영어로 부르는 방법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1: yes.
0: 찾아봤어요. Rom-com.
1: Rom-com이라고 합니다.
0: Rom-com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 네, Rom-com 앞에 romance의 R-O-M. COM, 코미디의 COM. 그래서 rom-com.
0: 그렇죠, 그렇죠. 그 마지막 문자 읽고 마무리할게요. 지우지우 주주님. 아, 진리님. 썸네일 보고 킹받아 들어옵뇨. 네, 원래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네, 네. 좋습니다.
1: 이거를 영어로 그 클릭베이트라고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클릭베이트.
1: 네, 딱 썸네일 보고 아, 짜증나. 들어가서 더 짜증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0: 그렇죠.
1: 무조건
0: 그쵸.
1: 클릭하는 거잖아요.
0: 네. 이제 진짜로 이것까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1: 네.
0: 목소리 쉬네요.
1: 네.
0: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트라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tersc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4 observatory.
1: 근데 딱 오늘 아웃핏에 딱 맞습니다. 우리 진리님 말하네요. 젠슨 남. 딱 맞네요. 이 코스프레이잖아요. 그 엔비디아 그
0: 코스플레이라고 하죠.
1: 네,
0: 젠슨 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1: 네, 네. 자 남 씨,
0: 네,
1: 수고했습니다.
0: 바이.
4: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0: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1: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0: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3: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8 o'clock.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